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오늘은 영국 상고 시대의 비밀, 스톤헨지와 작은 섬의 큰 비밀, 몰타의 거석 건축에 대해 소개합니다. 먼저 영국 상고 시대의 비밀 스톤헨지를 소개합니다.

스톤헨지는 고대 건축 요적지입니다. 스톤헨지를 통해 고대인들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비례관계를 이미 장악했다는 것을 보아낼 수 있습니다. 스톤헨지에는 상고시대의 기운이 서려있어 사람들에게 마치 역사의 시발점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줍니다. 크고 길쭉한 하나하나의 거석들은 일망무제한 평원의 신비로운 매일을 드리워놓았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수상은 일찍 이렇게 말했습니다. 숭고하고 경이스러운 스톤헨지는 우리에게 많은 사연을 들려주었으나 아직도 비밀만은 감추고 있다. 신비로운 선사시대 요적.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서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솔즈베리 평원에는 고리 모양의 거대한 석조 건물이 땅 위에 우뚝 솟아 있는데 이 옹이로운 석조 건물이 바로 영국에서 가장

묘명하고 가장 신비로운 스톤헨지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역사의 저변에 파묻혀 있던 스톤헨지를 거룩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고증에 따르면 거석으로 이루어진 스톤헨지는 여러 시기에 걸쳐 건설됐다고 합니다. 스톤헨지는 기원전 3100년 전에 첫 단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먼저 마른 땅에 고리 모양의 도랑을 파놓은 후 도랑 외측에는 돌을 경사지게 눕혀놓고 내측에는 흙으로 뚝을 쌓았습니다. 뚝 안에는 56개의 흙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부터 거대한 사암석을 운반해 구덩이에 세운 후 흙으로 구덩이를 메웠습니다. 기둥은 두 개의 원형을 이루면서 스톤헨지의 모습을 초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기원전 2100년부터 기원전 1900년까지는 스톤헨지의 주앙으로 가는 통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거석으로 기둥을 배열해 하진날의 일출을 관측하는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거대한 돌로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큰 바위를 얹어가면서 지금 30m 되는 원형을 만들었고 원형 안에 다는 말바꿈 모양의 5개의 아치형 삼석탑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500년 동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석의 위치를 변경시켜가면서 마침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톤헨지를 건설했습니다. 유적으로 볼 때 이 고리형 돌기둥들은 지름이 120m에 달하는 흙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고리형 돌기둥의 높이는 6m고 돌기둥 하나의 무게는 30톤 내지 50톤에 달합니다. 돌기둥 위에는 대들보처럼 커다란 석판을 얹어 마치 복도의 형태와 같게 했습니다. 고리형 거석군의 외측에 있는 흙담벽 동쪽에는 큰 아치형 문이 있는데 그 구조는 말발굽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고리형 거석군 안에는 5개의 문 모양의 석탑이 있습니다. 스톤헨지에 대한 추측. 스톤헨지를 두고 각종 추측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톤헨지의 건설자들이 웨일즈 지방의 프레셸리산에서 사암석을 캐내어 육로와 수로로 운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질학자들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바위들의 속질이 서로 다르기에 이는 빙하의 활동을 이용해 머나먼 곳에서 운반해 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바위가 빙하에 의해 운반된 후 당지의 사람들이 거대한 바위를 다듬어서 스톤헨지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견해가 사실이라면 당시의 사람들은 정체불명의 이 거대한 돌들을 마력을 지닌 신비한 물체로 숭배하면서 조심스럽게 여기에 세워놓았을 것입니다. 만일 스톤헨지가 원시적 숭배 대상이라면 천문대니 신전이니 하는 가설은 설립되지 않습니다. 19세기 말에 호기심이 많은 미국인들이 스톤헨지에 와서 일출을 관찰하고 나서 스톤헨지에 대한 답을 성급히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안개 속에서 얼굴을 내민 태양의 빛이 동방으로 향한 아치형 문의 중심을 바로 비출 때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스톤헨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민족이 세운 태양 신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흙으로 쌓은 뚝 내측에 여러 개의 무덤이 있다는 발견을 통해 스톤헨지는 고대 부락 부족장의 묘지이며 출토된 집짐승의 잔해는 희생품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스퍼드 대학의 호킨스 교수는 다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치밀한 조사와 계산을 통해 고리형 거석과 뚝은 태양과 달의 12개 방위를 나타내는 표식인 바 스톤헨지는 바로 1월 성신을 관측하는 옛 천문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톤헨지에 대한 대규모의 고찰 사업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영국의 고고학자들은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 스톤헨지가 기원전 3100년에 건설됐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기원전 3100년에 솔지베리

하진날의 광분. 오래전부터 하진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스톤헨지에 몰려와 예배를 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우뚝 솟아 위엄을 자랑하는 거석 아래서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합니다. 신비의 힘을 가진 거석이 자기들의 삶을 지켜주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모들은 가난아기를 품에 안고 와서 세례를 받고 이름을 지었으며 로맨틱한 청춘 남녀들은 거대한 석판 위에 누워보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에서 결혼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랑이 신령의 축복과 보호 속에서 평생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진날 성지를 순례하는 행사는 기원전 2세기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켈트인들은 유럽 대륙으로부터 브레텐 섬에 와 살았습니다. 켈트인 무당들은 오래전부터 태양이 솟아오르는 동방을 향해 우뚝 선 삼석탑 석판을 제사를 지내는 제단으로 삼았습니다. 1781년부터 켈트인 무당들은 오랫동안 중단된 제사를 다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명이면 가운데에 있는 삼석탑으로부터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고색이 짙은 제사가 치러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방방곡곡에서 밀물처럼 몰려옵니다. 매년 하진날을 전후하여 들판에 들꽃이 만발할 때면 알록달록한 텐트들이 들에 가득하고 밤이면 밤마다 우등불이 대낮처럼 비춥니다. 사람들은 돌기둥을 둘러싸고 노래하고 춤추며 미친 듯이 즐기는데 장난꾸러기들은 석탑 위에 기어올라가 목청껏 노래도 부릅니다. 1984년의 하진날에는 스톤헨지를 찾아 밤을 샌 사람이 무려 3만여 명이나 됐습니다. 이처럼 많은 여행객과 일부 여행객의 과분한 행동들은 문물 보호 부문을 실망케 했습니다. 그리하여 영국 정부에서는 하진날에 돌기둥 주위에서의 제사를 포함한 그 어떤 행사도 진행하지 못한다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985년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길을 차단한 경찰들과 거센 충돌을 일으켜 500여 명이나 체포되는 사태를 몰고 왔습니다. 1986년에는 더욱 큰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할 수 없이 금지령을 취소했습니다. 이래하여 1987년부터는 경찰들이 스톤헨지에 적당한 보호 대책을 대는 것으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순례와 제사는 옛날에 대한 그리움과 추구로 이어집니다. 그러기에 옛일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승화되거나 새로운 형식으로 생존합니다. 생존하는 대상들은 모두가 역사의 대를 묻은 현대 지식과 의식 속에 영해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각종 방식, 즉 자연적이든 실제적이든 비실제적이든 볼 수 있는 것이든 볼 수 없는 것이든 잠시적이든 영원한 것이든 간에 모든 역사를 하나로 버리지 않고 관심을 갖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스톤헨지는 세상 사람들의 한결같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스톤헨지는 사람들이 스톤헨지를 고찰하고 정확한 답안을 내리게끔 흡인하고 있습니다.

보니 거대한 동굴을 발견했는데 동굴에는 선사시대의 엄청난 건축요적 신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하 건축물은 3층으로 되어 있고 가장 깊은 곳은 지면과 12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하 건축물은 아래 우가 서로 교착된 다층 구조의 방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주황홀에는 거대한 석회석을 조아서 만든 원형 기둥과 작은 기둥들이 있는데 기둥들은 반원형의 암석 지붕을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전반 건축물은 곡선이 뚜렷하고 모서리가 분명하며 넓고 평탄해 다른 돌들이나 기타 물체를 끼워넣어 억지로 만든 듯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듯 규모가 방대한 지하 건축물은 누가 무엇 때문에 설계하고 건설했을까요? 일련의 의문들이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몰타의 비너스. 몰타섬의 타르크시엔 촌에서 사람들은 또 하나의 거대한 석재 건축물을 발견했는데 고고학자들의 감정에 따르면 이는 석기시대의 사원 요적입니다. 타르크시엔 신전은 유럽에서 발견된 가장 큰 석기시대 요적의 하나입니다. 타르크시엔 신전은 약 기원전 5000년 좌우에 건축된 것이며 부지 면적이 8만 평방미터입니다. 전반 건축물은 정교하고 음유롭습니다. 특히 제단의 라선문의 조각은 참으로 아름다워 석기시대의 예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돌로 만든 감실에는 수소와 암퇴지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재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19세기의 사람들은 몰타섬의 하라르킴, 무나이드라 등 지역에서 이미 알심드려 설계한 여러 개의 거석 건축 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석재 건축물들에서는 신전과 일부 거대한 석상이 발견됐는데 타르크시엔 신전에서는 작은 여신 조각상이 발견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신 조각상을 몰타의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여성 조각상 가운데는 머리가 없는 조각상 하나가 있는데 실팍하고 건실한 다리와 포만한 복부 그리고 풍만하고 축 처진 유방으로 하여 석기시대의 생식기에 대한 숭배가 유행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몰타의 비너스라 불리우는 여신 조각상에서 생식기에 대한 숭배를 보아낼 수 있습니다. 무나이드라 신전은 지중해를 굽어보는 형국인데 반타원형의 신전 및 부분은 몰타섬의 거석 건축의 특징을 실렸습니다. 이 신전은 약 4500년 전에 건설됐습니다. 신전의 속재는 절벽에 가리워져 풍화를 덜 받은 데서 보존 상태가 완전합니다. 이 신전은 일명 태양신성소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하늘을 살피는 관측소나 다름없습니다. 관측소에서는 태양의 빛이 신전 내의 제단과 돌기둥에 비치는 위치에 근거해 사계절을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신전 내의 제단과 감실에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수양의 도안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추측에 따르면 이 신전은 기원전 1205년에 건설됐다고 합니다. 그럼 만여 년 전에 누가 여기에다 태양신전을 세웠을까요? 바다 밑으로 뻗어나간 수레바퀴 자국. 몰타섬의 서부 지방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수레바퀴 자국들이 있습니다. 수레바퀴 자국은 지면뿐만 아니라 지면에서 깊이가 42m나 되는 바닷속까지 구불구불 뻗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수레나 기타 물체가 가라앉은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수레바퀴 자국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방사성 탄소 원소를 측량하는 방법으로도 근원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없습니다. 만일 엄청나게 큰 돌을 운반하면서 생긴 자국이라면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됩니다. 인류가 언제부터 이런 거대한 차량을 사용했을까? 오늘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상고 시대의 비밀 스톤헨지와 작은 섬의 큰 비밀 몰타의 거석 건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세계 문명 기적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음악 여행. 어릴 때 달달달 외웠던 구구단. 밥 먹다가도 아빠가 사칠은 하고 물으면 28이라고 인차 대답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갑자기 89는 하면은 잠깐 멈칫하면서 64였나 72였나 살짝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뭐든 안 하다 보면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합니다. 구구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왕년에 영어 좀 했던 사람도 오랫동안 말하지 않으면 쉬운 단어도 금방 생각 안 나고 잊어버립니다. 지금 사는 게 바쁘다고 떠올리지 않는 추억 속의 친구들, 병아리 솜털 같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 다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추억의 노래 속에서 정다운 시절 반갑게 만나보시죠.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박연 가수의 그리운 동년 시절.

네, 박연 가수의 그리운 동년 시절 듣고 왔습니다. 봄철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며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질환, 심혈관 질환이나 고관절 질환 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봄철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은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에 특히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호흡기 질환은 봄철에는 기온차가 크고 갑작스런 추위와 따뜻함으로 인해서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날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따뜻하여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이 대량으로 증식하여 독감이나 폐렴 등 호흡기 전염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봄철 공기 중에 많은 꽃가루나 버들개지, 먼지 진드기가 떠다니는데요. 이는 호흡기를 자극하고 호흡기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질환인데요. 봄철에는 날씨가 변덕스럽고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다시 추워지는데 꽃샘 추위라는 특수한 기후로 인해서 인체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질병을 유발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질환입니다. 봄철은 소화기 질환 발병률이 높은 계절입니다. 중의학에서는 봄철에 간기가 상승하면 비위 기능을 쉽게 억제할 수 있는 바 평소 비위가 약한 사람은 소화 기능이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변덕스러운 기후는 종종 찬바람을 맞아서 감기에 걸리기 쉽고 또 위장 기능 장애나 급성 및 만성 위염 등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관절 질환입니다. 봄비가 계속 내리고 춥고 습할 때 방한과 보온에 주의하지 않으면 차고 습한 기온이 틈을 타서 표면에서 내부까지 골격 근육을 침범하여 경락을 막고 기혈을 정체시켜서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질병을 유발하고 또 관절의 통증이나 피로, 경직 등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관련 질환입니다. 봄철의 변화무쌍한 기후는 사람의 감정 기복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봄철 인체의 신진대사 속도가 빨라져서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인숙의 제비가 돌아왔네 듣고 왔습니다. 추억 한 자락. 수천에 흩어진 기억들이 탁자 위에서 하얗게 밤을 지샐 때 비어있는 자리에 달빛 한 모금 채워 마시다 보면 비로소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들, 가슴 한쪽 팽팽하게 당겨진 기억의 실타래를 풀어내며 오늘 밤 아득한 추억 한 자락에 가만히 내 마음을 기대어 봅니다.

네, 김상훈과 김선희 가수의 숙명 듣고 왔습니다. 5월이 좋다. 푸르름이 짙어지고 웃음꽃 피운 꽃들이 아름다운 5월. 소중한 가족들에게 실록의 생기를 가득 품어보는 싱그러움이 전해지길 바라며 근심 걱정 없고 사랑과 웃음만 넘쳐나는 한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5월이건만 5월이 이렇게도 아름다운 계절인 것을 이런저런 봄꽃들이 지고서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느새 더 짙고 무성해져서 온 세상 사방팔방 생명의 빛으로 수놓는 초록 이파리들의 도도한 물결 속에 쑥쑥 깊어가는 5월이 참 좋습니다. 행복한 5월을 드립니다. 당신 가슴에 빨간 장미가 만발한 5월을 드립니다. 5월엔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생겨서 예쁘고 고른 하얀 이를 드러내며 얼굴 가득히 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 당신 모습을 자주 보고 싶습니다. 당신 가슴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5월을 가득 드립니다. 네, 상쾌하고 행복한 5월에는 새로운 기운으로 모두 힘차게 출발하길 바라겠습니다. 김성삼의 타향의 봄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